이 나셔 도지 탑 이나 기분 너무 와도 셴나나시 고슴 쇼니다 랑샤 카 라수지 셴나나 강고 티임니 이직세 다 랑샤 도자라샤 기분 너무이나 미셴나나시 도자샤지 머놉니다 옷 빼 르보통이야 즉 다니나 랑 셴니나 미스나 제니나 플레고 숨녀옵니다 랑 숨매지 미셴나나니 셴나 숨매지 랑니야 떼오숨니 이직 우동도 고모이나 다 창조겠습니다 넘버다봐 기대죠. 다다 신도 냠바당 냠바냐나 티랑 티오레 랑키도 가든 문노이네 신만나 우르모도 놈니 냠바 다다 신도 제월 기니 다게 잔주 갈라시 길로반네 메자데스 데다르 디신 샤보네 덴바송에 덴데송니다 다게 잔주 갈라시니나 다 산지냐고 제 산냐고 제 가게 되기로 어려다 산지 고방냐고 제 타름 무슨 무드네 어레 세망부티 고야고 수티네 다 가르세 전마만 얻네 어레 Semga shumbanya na, ta nye te mamo, nye semne na tsundruji da, tsundruji barchere dume, itse nye dum. Ngare chik yawarum chengo da saan kaya ge de gilo, ichi ka semga rikba namar tawate gosum, janju ge sem gosum. Ngare ne nyamon se deme so ne, ta kaya ya de gilo nye, rang rang, majunjuk jomzen maangbo de rang se shade ya, ichi ti rang hapshe maya wo sogo yi na, tsundruji mo nyom nye vore. Da ge nye na rang se, janju nye na sanji je gobang, kala she nye na, 목 산지지 고번째도 가지네다 준답면 되죠 예월에 레로 우동어도 야야 기록 바르는 미자데 우동어도 삼로 통야 레로야 담는놈 쇼니 기록 야 담는놈니 대달 디진샤번에 덴바송에 덴디송스니 다 디진샤바 산지 좀는데 베나세 나르셰 시카난데 네냐나 산지 베나야 나 점물링가 나 로발람지 내가 비냐나 나 나름도 티라 이미냐 오래 산지 좀는데 나 나네 산지 오메노메 땅 아름도 티랑 상나 우드랑 거음니 케버 시 쇼원로니나 산지 좀 내데 전주가 심고 나르 전주가 심고 메데 이직생 알마르리 산지 여러 개음요 그러나 랍당도 티 클래스 티가 개버 스튜던트 박티 직번남다 로종 넘버 다바야 여러 비슈크제 로종가 하친 것으로 제보 상부터 랑 로종 넘버 다바마야 말리 시가 모노 쇼원보 다 네 무준네 수준 문어마로 좀센 실로니나 나 아르티라이메 나 티라임신데 란스고마 야와야야 로브조마 야와세 어조 다달리스메 셔만나 로브존 야게나 야롱사르메 이도모도 임니곰다 산제 베난스 카나네메 데다르 디신시아바네 덴바스웨냐나 산제 좀네데 소마셔 좀메냐 그래 덴바냐나 소메노 준 산제 좀네데세 마셔 좀 이직세 산제샤 마리치야나 그리좀불 산제 베난스 시카나데네냐나 나 아르 강부 담바임 전주그스 고모이나 아르 강부 산제줌니 산제스 까난데네 다 아르 전주그스 고모스미 온다 다 전주그스 녀고지 고모이나 야면나 준주 녀고체샤 준주 때노이나 알람데 거우야고이나 수이나 산제데 줌니 다 이직베 베쇼부지 샤듬쇼 정부 샤장 봉화다 대신 심부르 강주르와 대장 준비톱제는 전주톱과 라메톱스 정부 샤장 봉화다니나 정부니나 다 우트 보나셔 오래라 두진 마찰이 임브로 플라이 임브로 오나셔 이니듬다 샤장니나 땅아르 샤라 김스 오이나 볼로 콘나 오나메 오나셔 봉원이나 비스나셔 하니 비스 오래 정지나셔 디신 심부르 강조부 심 오나다다 콘 심오시네 오나 강부셔 삼로 통하냐고 대장 준비 돕기는 오나세 오래 곤나세 심년나세 양 거우디 야고 이나 준비 준중 오도디 때노 이나 대장 준비 돕기는 전주 톱가스 오래 산지지 고방 탑주 거우지 미리세 안 거우야고이나 산지 고마 탑대 좀 쇼니 다 심진 나세 거우야나 산지 고마 탑대도 이나 말 미나세 탑메데 좀 진실로니 온다 대장 준비 톱제나 산조 톱가 라메 톱스 다다리기 미르겔라스 다 랑샤베 야둠다 다다니나 녀오도니 오래 다다부니나 녀오도 다다리기 미르겔라 니나 릭지 산지기 드린 산지 리스기니나 쇼송어도 이집트 미제와 넘버다고 대롱소고 넘니 펜당 뉴비 모셰바 펜니나 제와 네바니나 디바 제와 제나 그디시 제와니일로 디바니나 그디티샤니일로 우드남 예와체 나 미스 끝놈에 심년나서 막은님에 오래라 펜당 뉴비 모셰베 전주 주바 마다나 다 전주 선배 동부 슈서로 쇼지 주바자 옷 메뉴야야 이제 모투야 전주야고 이나 전주 시야마 타줄로 녀온다 다지 전주 지 미톱니나 산지지 고모 시야마 타줄로 계란데 탑줌니 산지서부터 가만합니다 왠데 강라라수바 땅괴 다네 직신나스 지단 양화 마제버 몸베 다네 직

0: 나다지 가직토를 고추고슬로 오냐나 랑 분산 랑 두균 심신주 예근미 내숨 다 랑 아마이나 파마이나 오래라 이제나 삼로동고수 다 아주 치기바이나 브레브레가 야 아마샤 미시노 아바샤 심요르 미시노 이제로도 매 아래 놈 오래라 메티디샤 랑 신슈 예 유수이나 우츠삼로동나 그르드므 다 랑 아마이나 분산이나 수이나 보나이나 티삼로동 이제 동해 대화제 삼로동 이제 슈부제 나당 야야 아마 티르 미티미노 야야 다 페미니네가 김자네가 미니스 크로테 노이나 보나 강보 삼도 이제 슈부제 다 랑 캠제 사르메 랑 캠나다 강보셔 신르무노 이제 무노메 다 퇴쇼가 네버 와르라 퇴쇼가 미장데 노이나 이제 삼모자로데노 이제 모다야 나당 나당 나당 야야 삼도 아니 탑시야 오스 이제 야고이나 다 심지담 제랑게 마르시바니 유진하다 하다 오님도 쇼장 원메데니 뭐 나오래 이직세 나다체 당념 검 당념 쇼지 다다 세딜 랑 신쇼에 근나셔 섬나티 동 이직 쇼부지 하람 다른 쇼 다 보나니 유나셔 야 본산에 하람 다른 쇼 나셔 나당 나당 나다야 오래라 오동도 섬나통에 거위나 근데 맹아 드는 고미하고에나 오동도 야오습니다 나다지 마시도 삼동 삼동 삼동 냠마서도 삼동 오슴 오래라 이제 프로젝트 야야 다 초마데 그 있었나 마시 사르메 이제 딘데 오래라 다 딘데 여보지도 감가니 메랑 아마지 거딘데 뭐가 해 오래라 이제 두준 배제네 아이나 미지티 내가 랑 아마 내가 엄마 통하지 다 겨와 감보 동문이나 계속 전부 시인의 유명하라 오래 계속 전부 리네가 그 심레 망슈 랑 아마 엄마지 통하다니 이제 우티 삼는 통하이네 같은 데 뭐 가야 되면 좋냐 그래라 이 통하다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삼는 통하다 놈에 다 뒤에 소와 니부 토르 딜레 가야 제고 솔로냐나 다 딜레 제 니부 다 만네메 게야 잘라라 비고 소와 룹라 비고 소와 오나 야데나 넘버다 봐 오나 야메데 유이나 조지 다다 뒤에 소주지 찬주 심금 유지입니다 베르도나 만음 순진의 야주지셔 뒤에 소와 니 그래 마시 딘딘딘 소다 영원 좀 얻나 주사로야 또 오는 것도 야 고미야 볼 어다 합다 티가 랑 티모도 데 고미야 데도 이나 다 대시 다 합다 체가 균점에 하 뛰는 거 고미하고 이나 다 티티티티 여동도 삼노동 삼노동 인제 심지보다 온대고야 온사로 쇼제 거우다 넘시대 알람디 레시아 자라동 실라동 피자 알람디야 야 냉하고 야 답삼동 오는 것도 야나 심리고지 당내 슈송어도 준조치만행하다 토망부터 용매 오래라 심리고지 샹을 준이나 준대오이나 시랑세시 야고수이나 비야대입니다 다 쇼리양 심세 녀블랑게이 다 야주드와 만홍어도 쇼부장세야 다 쇼문원이 녀구이나 비번라임에 심치그시나 오래라 다 다다 리우케반행아 다 쪼지 곰야불 곰니주지 야불 다 가야가야 호소 오래 이제 삼로 가야 통호소 이 웃거지나 다 리우게 받는 것
1: 상인에서다 문박 리림 고당 남타 리림아 제세 침보 시원하지 제나고 준주 침모 조고 던지 님으로 미치시 문깃가 교리아 대신하고 당산 매직만 모두야 사나고 상인의 우수 무무디에 놓은 업체들 링했지 남타 리림아 사나사 Sangina Utamichi, Deshuk, Namtalerim Chitus. Medium web kilohertz, Gachilin and Kaliti. Metro Gatik Ning Kablichinis Ning Sanaiga. Sangina Shows Nutin Kang, Tamashidumber. Sangina Dan Nuptichis a link, Nakarma Kalichila the only. Desh, Chilun Yitung, Kalukrolok. Chindatumpak Terk Chiti. Boy Yalon Yitung Janing. Kanichiksum, Rabne Metalok, Bandangapak. Nishnis, Reza, Pimpimber. Sanginata, Deshuknisul, Kachan, Banang, Losong Nobusishus, Sanasa. Sangina Ozona, Sanik, Nisulti, Sanasa. Desh, Mundati, Shirik, Ning, Rikchung, Sokpusi, Gotishuya, Desh, Chinda Dumbak, Derek, Chidiche, Tawang Buddha Parka, Lunga Sakung, MLA, Jam, Tsiring Lamu, ZPC, Kushab Leki Gumbu, Tawang Gandan, Namjela Zeta Tsang, Kusab Naya, Lamu Lopo Ning,

부자나 등시 대신하고 신문에 다네 딩득 신인 넘버 아 빈주 등신 남다는 최고서 맨 예좀 해 그래 예좀 해지 어 예좀 신다래 최티세 우 피소 빈주 롱지 거진데 얄게 가요네나 나당 샘 까매네 다 동해 너 샘에 좀 있지 이 다들 라트에 쓰고 넘다 누저 개각과 우든지 야개가 이런 놈을 나다 하차도지 야개가 있으면 넘신데 오늘 다는 미망 부자 언니 개지 누구야는 야 미텐쇼랑 강보 샘둥에니 거우시 나다 어서 먼바 나를 두셔 넘셔 나다 어서 나는 미 로똥다 만에 최세 바자시 시작지기 오늘 로듀 기대 넘을 뭐놈이셔 어덕터 미나 터서 펩가 되게 나의 까노놈 오늘 짜째만은 있지 하차도 오늘 샘 동네 스테이지 남는 예들면 그래 이따 오늘 전에 부서 플레이어 나시에 놈도 어찌 베스트 오늘 자우름 시세 다 뒤진에 나다 남박다 좀네 샘감력 받지 최 냠네다 메노야에 오늘 전에 전부리 강보시 출루 샘나 수이나 럭종야나 약초고지 자우름 시세 다 남전야 어디서 쟁이고 놈도 다 이빨 대신하고 눈초 제가 봐 언어단에 다잡 교수는 어이 딱지야 생리바나 딱지야 냠용사에 편지를 냈지 어이 좀 어 땅하다 류군에 강에니 거우나오지 마다 벤조 튕기니 세대 중심들 낭샘 강에 자완이네 맞대좀 다 이단 민항 안래 딩두시 이단 신시오 넘버 칙 뉴스 넘버 가제이나 이년 볼지 아다 치게가 벤저 테마인 뭐 액터인 뭐 우든다 주제바인 뭐 거든지 롱지 분수 속아 내나야 제 이기 샘강에 세마데 여러드메 이 매치 샘강에 녀거지 세메 삼로 통예 되니 이 문우체거든다 어 이제 요베스 이 문우체 요 나다 지다 출루샤 나가 넘신다레 뭐네 양다 봐 아 타투가 그가시 뭐 먹어서 레 먹어서 이 가제 나오냐 망박다 두고 하는 빼 날랜다 취주가 나오고 어이 장고 쓴다 오늘 힘쇼 이 장주다 나다 와서 부다바 이 지나미야야 말에 이 전지 프로그램 취주 예돔 이쪽은 나다 어머 장초를 내나 예신의 우든 유럽에 보는 이제 어머이나 약고소 야주 다지 넘버 다상 오래 다 이제 수고소이나 다 도나야겐 이단 봐서 도나야고 쓴다 어다 이때 나이 막은 좀 말이다 브레바먼이 이 순아치 가시페나 모노티네 두지 모노티네 두지 숨죽만음 두지 최야죠 두지년 랑에 당도랑에 제나라 너거시나야 치 최야죠 두지먼이 이 터지야 수중하다 미시 우죽던다 줍소좀 최 두지 땡격지 랑에 쿠리아에다 당도랑에 뜬 것으로 샨마 말해 주십시오. 어다 내 내가 웃나 살삭 다 최대 약삼나 이 노주입니다. 이 노주임 이 외식 말이 오늘 전에 어서 저기 감정 시리 속바세에 우든지 야돔 어머 자연 초콜린 건바세에 이 야주 저기 넘버 다 이 대신으로 나가야나 가다 이 다시 개용신들의 더중이나 오늘 이 똠렛 블리 오시아 하나 똠렛 니스 똠렛 랭에 이곳이야에 즉 오늘 장마 이장 강보가 흉 낭박측 흉 용서같이 고아차고디 흉놈이 이쪽은 이제 지게 최소가가 이놈 맨날 라마스워를 무시니 최소 니셨으면 놈어이 강보가 똠렛 블릭 코스 넘버 랭릿 코스 넘버 니스 코스 넘 장놈 쇼별 강보 이 내가 약했네 우진샤라 이미신데 배단 이 뒤집더니 장놈 Tomre niskos chonsa sa sarebe bidum it bis yadolob perkedum university ka nangbakta dubshar gening professor yad imjo o ichim che per tomre nisle cham majanum shindere dingdik sarebe na bibulchi chige university ka mbaga nangbakta dubshar gening per bana imji o it bes ngata na ngone ozo edam bana kangba shein temshara na mo it changoina chigone tane minan 자니 나다 출로 마담은 수지 패드나요 김선샷에 드셔야 좀 넘어 그래 이쯤 이쁘 베스네 이 비기 낸진지 슈도 이 도난데 야베니 나네 굴미 열모나야 미숨리디시 랑에 쿠리아야치 우진지 나래 레틱 야나 어떤 레틱 우진지 고스티 쳬베니 야나 어떤 레틱 거진지 쳬나치 나

하나님의 어뢰 유럽 쪽에 찾아야고 강보 힌디 가셔라야 되는 이 자체 마야병이 이 세마 나라 안에서 뭐 나다 우든데 불교도 야서 이 지금 먼지까지 야가사지 먼지까 유럽 쪽에 있지 않았지 먼바 강보스 때리면 어뢰 어 먼바 맞아 내이 나다 돈을 열냐는 거나 세면 내가 너 이제 오늘 나오셔 전화 나오 이 유럽 쪽에서가 찾 뭐는 뭐 다이 잡다 약고나 스가를 먼저 야나 끼는 메시 마다 먼바 봄틸로 넘 이깟 강보스 대중 이 메노 마다 시작하이나 보다나 열 때도 쉬 오늘 때도 지 이 힌디가 이 먼저 배에 이 내디 다 다체 그런이라 이치 티에 비구야도다 대시 열 쉬모서야다 강보 오늘 전에 마다 최단 리슌과 도나 약고서니 지 이 카 개듬 개듬 뭐 지 이제 야오는 뭐 치세 오늘 전에 보드바니 히말라야 최단의 신 티, 우린 까뱁도 모르. 지금 마음박 오네 다네 보드바나 오네 자르무시 우집에 센조시온 더중이나야 돈리 칼로 칼네로 우서 자가라 수쿠소스 라나 망바상제와 땜바 히말라야 리주나 송고송쇼니 이까 양양 배보놈 이 진지미지 나당어서 레제바 인보 미망 강보 그 시스템만 이고 수카도는 어 이 겐템드는 이나 나 내디 슈고서 하라다 까마 카르디니 슈나 끄네 어서 미망 요르니메 오래 나다 쇼티 맹나우 나에 맞 까메나나 첸자라 로드메 오래 이티야나 듀디만음 출룩 연제 임보로 미리 연제 개나 이나 땀 듀만음 쇼 오네만음 치 나다 CM 사베 시카나도니나 보드바니 자갈네 산담 나로 재민이 산담 뭐놈이 거시면아 스비치가 비들매 그래 이 맹여지 힘매 그래 어서 마음이 나야 아이디 빙에 주드메시 이 던다스로지 어서 이 아이디 빙에 이 즉 보드바니 자갈 산담 승조 약해 맹여지 이 어서 뒤면놈이죠 만안이나 나 개요하나 개불 이 보러가 이 빙에 아이디 빙 Tibetan Indian brother, you bring it. You get on bring it. It knows you. That it comes here with a mina, short to say, oh, I had a mirror. It now, Sawan in a duo number, Mima, that the English guy in a brand washing it in not married. It Shengen, I say, it let me a duo number, it should look now, Kajin Rhythm. That the Tasana, Tensa Sumimo Tasana, one at a church addition, get up, can your number. Nomsho. 나이나 결합롭 중 야고쇼 리네가 롭 중 야 까노노 배 결합니 문박 결합니 까노노 말해 문반이 벗 대화 정아박 인부는게 르무시스 까나한테님이 이때나 뒤주통동님 뭔니에 벗 대화 나바 당복내놈 취재 배 취재 듣네 대화 넘쇼 이 룩진이나 넘어 우딘데 마야나 듀몬 가다 추룩 튼제 뭐 어찌 오네 전에 미릭 튼가 터서 이 통나 듀마레 좀 이치 내 이따 미만하시 베게야 도나야 베니 이 티셔츠 이 마야나 듀몬 뭐다 오네 경수셔라 좀 마음바 먼바셔라 좀쇼 오네 전에 좀쇼 다다 가다 어서 먼바 부자 똥다 랭그로서 마세김 대사 숨 주다 때문에 남들린 어머 비리가 안 갔다 신이 셔럽링 똥다 안 잡아 거짓말로 이나 강보 벗바 잡아 숙겠네 찻 티라만 없어 어 일 뭔가 임니 더 쇠지니 말 벗바 잡아니 쇠지 뭔 없어 숨에 통에 통나 통남이 통죽니 서죽 숨에 임불 민주이나 먹자사이나 민주 룹 나빠야나 붕 랭랭랭이 비둠 강보세 셔럽만 비둠시 야만 어, 다다 가다 원에 자네 때, 만룸바나, 우진지, 땜바시에도, 우진지, 너, 나이나, 우수야, 뭔가야, 예식 통에, 벗다게, 예식 사람바, 쇼원이, 뭐는불. 잡지가 폐에, 다 원에, 날 나다 박힘불, 원에 자네 다, 자자맘 넘에, 가다, 뭔바, 대서숨, 천배, 그래. 이따 강바 가래, 어머, 자르무시게, 우치에, 센쇼션, 건바지까지, 뭐다. 얘와 며칠도 무쇼. 얘와 싸째만음. 건다 가지에 나임쇼 이 나다 먼바 강보 오네 거제바나임 미만 강보시 친 고소 개듬 개듬 넘게 라니 탈모자
이 시에 이 슈도 이 마야나 슈가 양말 경증하다는 시에 다 지금.

0: 다다가다 원에 자네대 자름지 꾸진 진압지기 원에 자네다 같이 개난 원에 자네 낭박취역도 안가 계시 고디먼다 다둥이 나오면 넘쇼 럽종 야동 원에는 어 이때 아니 치다 그저 다 미망시에 땀시에 야고 안 이따 관계들 라이 이 마야네 안 하다 경 땡땡 라이 좀 망바 덤들게 뭐 다다다 세모는 삼나 이진데 뭐 다 투치에 다 강박시에 대시 네 치다 어떤 깔럽니라 세모는다 어떤 데 인터시에 투치
1: 당연한 세다다 먼저 뒤 시력 속부시 고치시야 대시 진다 뚝박 진짜 덤박 드릭 지디제 다음 부터 바르까 소유가 동호 기시저시스들 시라제다상 문미릭박 겹지 캐르마체 나다 시목토가 문미망시 땜리부육슈제 시라제다상 겹지 캐르마체 기시저시스들시 고체본가닝 미망 낭실 갈롭송체낭오산낭불 미디엠웹킬로허즈 겹치내는 클래티 Meter getting ning, Kablichinis ning Sanega. Tangina shows no tinkang, Tamashidumber. Tangina da, let him set it cosodo. Tangina ozona. Dewachendo, Gewasho, Chisosi. Tamanuntikanga puyo, Sedati, Sanasa. Dewachendo, Gewasho, Chisosi, Gotishia. Bundadubak, see Tiktor, see Chisak. Yiga Chizin. Sungji Podanga Nanung Chuzi Duguktor Gozuya Bezer Guru Grenyuk Chichok Zegoti Nayukimbur Chiloga Yana Jindadumbak Derek Jinayaktor Kaliblisak Imbur Uts Chesosi Dangshum Kinme Gonpa Sesuchimmo Sogo Kapjeye Bezer Guru Grenya Jewa Chidugo Sa Tapuktor Mutuya Bundadukbak Tsitiktor Sa Nayukimbur Ozo Mimang Hange Pepjuk Debanekanang Pepnang Benye Shudur Bezer Guru Gren Pepkan Hange Nangshil Uts Tsokbusi Soljaning Ningongshi Laye Puyukimbur 이거 최진 송주 포당 태굴과 족부 무치 육제 베절구로 썩트 펩간 미만한시 랑소진닝 공지시에마 갑닝 블랫 티디 남뱅에 슈들 생기능 대화진의 개월쇼 최소시 땅원룬트강아 부유 세라지두스 생기나다 대신업독 Lerim de training to the Kushusanasa. That is it to the Groknin, Kamachiche, Lerim Jaroka. To the Groknin Kamakalichi, Shedan Lerim. Langina de Shulerima. Tupanda Shisi, Christono, Shedan, Chungumbozi, Zawa, Sanasa. Dashnup Chusanisce. Akashwani delicate relations so. Hindiga singing a Chusanis in Kamalingache. Akashwani delicate relations so. Injiga singer. Dundrik Lerim, Suas Charcha, Deshnup Chisanisning, Kamachiche. Chisanisning, Kamakalichidiche, Lerim Sazarawas. Akashwani, Eton of Relay, Shusu. Hindiga Sengur, Deshnup Chisanisning, Kamakanilangache. Chisanisning, Kamakanichiche, Akashwani, Eton of Relay, Shusu. Inchiga Sengur. Lerim Komitarani, Deshnup Chisanisning, Kamakanichilangache. Deshnup Chisigiche, Lerim Purani, Hindi Filmi Gid. Sangina de Shulima, Sangi Etambanasi, Tugde Nango, Hindi film, Samini Pokashi, Sanasa. Akashwani, Eternal Relay, Shusu. Arunachal Newsreel, Deshnup Chuse Gitning Kamachilingache. Chuse Gitning Kamakalichiche. Akashwani, Delicate Relay, Shusu. Zemudan the Singer. Deshnup Chuse Gitning Kamakanilingache. Akashwani, Delicate Relay, Shusu. Hindiga Singer, Sanasa. Nabnyun Goto, Akashwani Delicate Relationship. Inchiga Singer, Deshnup Chuse Duguchi. Chuse Dug Nikamachilingachi. Lung Tinkang Tawang, Nogok Lerima, Jujanobanang, Hindiga Shusu, Sametember. Langyana Deshnup Chuse Dug Nikamachuguchi. Lung Tinkang Tawang. Lerimbana Chasundimber. Langyana Sidata, Lerim.

삼징 미지승지감도노취기세가마진구 개보아대다남나라구보아셰니에남바니 세자남바니에대남아수제구보니 중주치가조지경수제주니에상바 취지제보라자와니치루기니에감시 대신 세자저지에보세당제라미든브라

대다수 도하셈 젠든 유교하는 담이 대신 기념한 바람이 마이 감소마가 되었던 나의 예측의 남장 염조하다 미대한 바다 유대한 바 지지와 한지의 중화하다

0: 아니에물리기
1: 남지라
0: 삼주로
1: 풍보인
0: 민당숙니 대반제 계시주대 순제도 디니 숨대 순제도 제바디도 라소기 귀신네바 순제도 서제 순제 세바니 롱지 직바 차제 녀월렘바 롱지나 토바라자제 용주 대세 제보 중주로베 대제 대네 세바이 인상주와 개와이 소외바니

0: 같이
1: 따와디다 중대지 실안인 모든지 민예수제 민분부 제조규제 중원 안니토베레바이 주발라다지지 시다마리전지 디메뉴모전로 내심아지수차베리 대와뇽교라소수 대례중외설와조 안니엘리교심기제